0: 太响了啊！
1: 怎么？
0: 咋上了吗？不清楚了。
1: 我看就看了，挺好，
0: 挺好啊。
2: 我爸是警察，我也是家属。
3: 都说是家属，谁能证明啊？
0: 警察同志，那个警察同志，哎呀，她是马奎马叔的女儿啊，
3: 马叔的姑娘啊。啊，那进去吧。
2: 哎，谢谢，
0: 谢谢啊。
2: 干什么？啊，
0: 刚打完第一枪，还没报靶呢。来，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
4: 让让让
2: 让让
5: 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
2: 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
6: 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让